우리 애기 요 네 나우사에는 왜 마석해? 이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한 좋은 낭아 이렇게 국가의 이름에 좋가 양식대 영지예요. 아 딱 아주 인가이 우유한자 돈네. 계속이 또야 요 저기 저 빙아나 요 빙낭아고 못된 지금 뭐 라우지 호강했다. 하이루이테는 신나 좀 어우바리장 강이 있대. 보라주리 매마네. 주리 인원 기념 기념品 建议 나주리 매마. 빈이 중화공 이 이렇게 그냥 아서 용해봐. 아우리야 이서유야. 너의 니모 정강하네마. 낭아고야 나요 거의 폐한 너 폐한. 아래 마이 마구리 이 유조에 나불어. 아래 자이고마. 하이동이 흑업에 우리 송구이야 기우 가인치다 게야 코어도 바우처리 가우징에 라우스야 가인 가이리우 자 내가 오백이우 자 지우이주리 왈라이 주주리 코어 조능라 나라이 마로 이우이 보닝조에 홍보다 양껏 초유라 깨나 신은석사 너희 야우이 대원아 지난 원보가지우리 지리에 하용이 뭐 어우야라 라다우그리 하임설레지리 왈라이 但你是那去啊？你爱做我的干娘啊？是那去啊？倒一单嘛，可以吧？倒，人去啊？我倒我的倒一说倒一，哎呀，朱家良一气无解了，红好不差，少用少用，红包呢还摆件弄头了，那个暗暗慌的，好，外件就是外件，嘛老，有了用有够。这清王的就为了兴兴之光贵姓大名免年功拿阿拉个你们还有一个不应该安安干我去的砰就你我记得给他哭我个兜着你背他背他背他那找金姑没你了他走了谁干我的上来回我就倒下了啊哎爹爹爹爹闷冻闷冻了妈妈妈妈妈妈妈妈我妈你喊啊同你我哪知道的呀包就了借用包包平安的跟你喊呢就了一年女的妈妈这样你到军工就得一个人门中王一个人门面啊背堂妈妈呢前你哪里妈妈还有一球球的爹好背堂一天不摸那个面呢心棒过厉害那个不把找伟华给带明年一个人公务去了我们的家母不能国人经久经商感于内上海面所孙贼公夫哎呀我那女就得害了没给我们的高阿飞说女的呢女家可有点的力替你家一个人被人叫你到了你懂啊是咋的事呢？一有说起来，我都说给舅妈，就是吃我脸皮。叫谁的？你干嘛都讲清哟？都讲清我。家里外天一代男为女家话的尊敬，瞧你呢，我是那个阿哥。三呢，马六女家，红恩不去。家里女家话公道的那么大哟，高老呢？该哪件我都妈妈，哎呀，害了哎！路面红包，那跟太阳我似啊，贵就来端暖咯。谁因不多花包好，命路松散绿毛面，果断敢乱到来。哎呀我断断给紧一有啊所以你已经不列别去东家社会难逃心啊过多无奈掉了用家大看归去烈手乱的给你一个动力把女翁带说起来光顾女不走啊所人光顾蓝兵保管哎呀手不定莫怪哦就你托女欧宁啊